0: 감사합니다.
1: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2: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1: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I'd like to say goodbye with this song.